따비리 노기 쿠돌다 브리사범 데브자니네 색바 스리담 서리차 아카스 바님파 허지가 목산 독사리 아디카리 마윤 버렌드라 서만나 콩바 바이올린

마당다 목 로코차게 미트랑 카이틀 펨시다 사리타 가즈미르나 사파 호멘 디와이나 세링바 지 수르센드르나 세랑피세 이세이시 권토우점 마망레카이다기 헤마바티나 칸비라파니 아동기 세쿠돌 담세리

안달라고 자가돌바 라이프잣기 이사이시 아왕색마이다기 라마난다기 이사이니 라마난다나 간비룩바 이사이시 아이디 터모이 비크레 펌시다 아르빈나마디 부스바라니 아니게 본바 콘젤다 호민디와이나 세링바 도니 아이밤나 세랑부 이사이니

후웅이 강나 농시범마 하우당노래 마탕다 구돌 땀자가 도리바 강우잠 설주기 아니 수바이 제이시기 아호우마 마이크니 세이링바 와이콤 헤몰라타

0: 사라
1: 오빠
0: 아니 난 뭐 싸콤도 가도 이게 나이
1: 오빠 짝통이에
0: 하 짝통이 봐
1: 거기 봐봐
0: 아니 가다 이게 찍는 짝통이 봐
1: 아 누구 로 봐봐 나 사이네 모비에 코이니 막 코이 파우도 딱고 살루에 봐 아두더네 모비 회의 마마는네 파우도 사갈다 이부 일할래 모비디 마사솔리 파우인 뭐 여한근호 하에봐 아 누구 내봐봐 파우도 빠할라가네 지행 비락고 내봐
0: 하, 강대로 입은 것도 어렵지. 이 바는 밥지엔 보고 있더나. 이 자기 북 파워가 달란 망함들에 이 바.
1: 바는 그림 또 와루노. 아이나 행 자르가, 사이 암 따르가, 바는가 한두니, 짜증부터 비전이.
0: 헤, 쇼리 뭐, 구미 시우예 문 와이비리브라. 빅리베 샤기 꼭시다. 레이트 라이기 메쿠, 슈우가 호레다코. 아이기 뭐 뽀시부, 밥라. 보이네라 이 강들.
1: 봐봐.
0: 이 강들.
1: 봐봐. 그저게 무릉무릉 소리도 봐.
0: 뭔가. 봐봐 와 아마 하이겠다 보니. 아들고 신신 하이분감들은 해이자다.
1: 봐봐. 까리 하 까리노. 세 까리 와노 하이로봐.
0: 아이고. 까염노 번치게네. 아이고 핵도 하이로들은 이놈 온다.
1: 봐봐. 꼭 하이로봐. 콩나무라. 굿노유라. 하봐봐.
0: 맞대다. 생활. 와반 하이게 돌입세. 능 하라오 하라오 야락 빠두니. 이빠네 칼림. 나트러버디. 이빠이 자기 우빠이세. 아무틀레 이트러버니 해봉어.
1: 아두부까리 와노 하이로바바. 아이는 안 보아디 아이 야니.
0: 빠기 봉어. 사라.
1: 아두부까리 와노. 아이암 강릉에 봐봐봐.
0: 생활. 마카르 온기. 능기 까까 돈비도 이빨 운어라보니 이모이 이빨은 내 멍원드네 까리 우와 펑카라 신에드나 탐마네
1: 까리 와노 봐봐
0: 아 마네 야호리바 두칸두기 마나악다 호텔라면 레이하이 모두다 능 하이행드기디 글라스 삼바 야호로 꼬이붕어
1: 에 여기 봐봐 아두어 이샤 판거더라
0: 판거니 방금이 아주 나트라버디 이빠디 호구뚜는 쎄뚜 숭암들에 낭부 나북탄나 삐져부 파워부 숭암들에 내 사랑
1: 봐봐 까림토 와루노 아이나 방금밥이 사두나 시행와라가 눈띠기 짝북탄을 짜라동네
0: 짜라네 아 짜라네 이행되기디 이샤나 북탄나 짜부도 이빠나 이행도리네
1: 바바주 북탄은 사동네 아이탄은 사로예
0: 사라
1: 길라사 먹보기 방금빠이 사두나 지엔 카라 완카바수 카라 둥찰라가 프릿 궁각 레이라가 밍찰라가 아이라 아이탕비 고바바
0: 사라 이봉아 난 라릭 담바디 야라로 호텔기 마하주원두나 야라 오인해
1: 라릭 담바 야로이도 와 바바 라릭 담게 하르디 뭐냐 단토라카드라
0: 자기 왕이 바쿰도 이빠는 비벙음도 만들 난 뚜밀레로 깨져보게 해봉어 난 막하다라 너 뚜밀레로
1: 봐봐 난 깝라보라 아이 까인다 강아로 라이크 수당게 하라로 세 깝바 뚜오바 세 뚜오바 봐봐 봐봐 나 깝라가 아이 타와야 눈아이띠에
2: 아침나 사마지기 쩐나 비판 분남 카이드나 아손바 바바 아마디 아이부 마이럭들랑 친두 나타남 누파 누피 아니기 윤반 분치부 제 누플리블랑 라기 섭담 오이리바 마차 아이부수 마쿤나 타다뜨나 우풀라뜨나 해뜨나 타남 방암비 마마니네 이네
3: 아두부네 이붕어 마하바라키 까라나나 마마하타부 마사칸게 하이두나 아라이바 다한 분하막 따오바다 다타 아까라나 밍톤 방키바네
2: 이네
3: Mama ida jagat ki mapu Sri Krishna na mama ama sa khanghan ki bani ne. Ina agi gun asuk ki matik sa awin he ibungo.
2: Khanghan lam dara nupha bani ine. Ine, mama ama sa khanghla bagi nungar ba mikupta da karna gi mai thi na ba poram silam ba natana kari tong jaba phangki bagi ine.
3: Miyo ibadi das hagi manai ne. Masa akai na uhai ba lairangani. ꯁꯤꯅ ꯀꯥꯏꯅꯗꯗꯅ ꯉꯁꯤ ꯑꯃꯨꯛ ꯏꯃꯥ ꯎꯖꯕ ꯐꯪꯒꯗꯧꯔꯤꯕꯁꯦ ꯅꯪꯒꯤ ꯂꯥꯏꯕꯛ ꯐꯕꯅꯤꯀꯣ?
2: ꯂꯥꯏꯕꯛ ꯊꯤꯕꯅꯤꯅꯦ, ꯑꯃꯨꯛ ꯍꯟꯅ ꯎꯅꯔꯝꯗꯕꯅ ꯐꯕꯅꯤ. ꯈꯣꯡ ꯈꯨꯠ ꯄꯪꯊꯕꯒꯤ ꯂꯥꯏꯅꯥꯅ ꯐꯃꯨꯡꯗꯒꯤ ꯀꯨꯝꯊꯖꯕ ꯐꯥꯎꯕ ꯉꯝꯗ꯭ꯔꯕ ꯕꯕꯥꯅꯤ. ꯑꯩꯈꯣꯏꯒꯤꯅꯤ ꯍꯥꯏꯕꯗ ꯀꯅꯥꯁꯨ ꯂꯩꯇ꯭ꯔꯕ. ꯑꯗꯨꯒꯨꯝꯕ ꯐꯤꯕꯝ ꯑꯗꯨꯗ ꯃꯍꯥꯛꯀꯤ ꯊꯝꯃꯣꯏꯗꯤ ꯅꯨꯡꯗꯒꯤ ꯍꯦꯟꯅ ꯀꯟꯈꯤꯕꯅꯤꯅ ꯏꯅꯦ. ꯄꯨꯟꯁꯤꯁꯤꯗ ꯀꯥꯎꯉꯝꯂꯔꯣꯏꯗꯕ ꯍꯦꯟꯅ ꯄꯨꯛꯅꯤꯡ ꯅꯨꯡꯁꯤꯕ ꯊꯧꯗꯣꯛ ꯑꯃꯅ ꯑꯩꯅ ꯌꯥꯎꯔꯤꯕ ꯍꯣꯇꯦꯜꯗꯣ ꯕꯖꯥꯔꯒꯤ ꯁꯤꯅꯦꯃꯥ ꯍꯣꯜ ꯃꯅꯥꯛꯇꯅꯤ. ꯊꯪꯅꯕ ꯗꯨꯀꯥꯟꯁꯤꯡꯗ ꯆꯥ ꯂꯧꯈꯤꯕꯒꯤ ꯒ꯭ꯂꯥꯁ ꯂꯧꯔꯨꯏ. ꯃꯇꯝꯗꯨꯗ ꯑꯩꯒꯤ ꯏꯃꯥꯗꯣ ꯏꯄꯥꯇꯣꯟꯗꯨꯒ ꯀꯥꯔ ꯇꯣꯡꯗꯨꯅ ꯂꯥꯛꯏ. ꯍꯣꯜ ꯃꯃꯥꯡꯗ ꯒꯥꯔꯤ ꯈꯥꯝꯃꯤ, ꯑꯗꯨꯒ ꯃꯈꯣꯏ ꯑꯅꯤ ꯁꯤꯅꯦꯃꯥ ꯍꯣꯜꯗ ꯆꯪꯈꯤ. ꯑꯉꯛꯄ ꯗ꯭ꯔꯤꯁꯅꯤ! ꯃꯩꯇꯩ ꯅꯨꯄꯤꯒꯤ ꯂꯥꯏꯕꯛꯀꯤ ꯂꯩꯇꯦꯡ ꯑꯣꯏꯔꯤꯕ ꯆꯟꯗꯣꯜꯒꯤ ꯃꯍꯨꯠꯇ ꯕꯤꯟꯗꯤ, ꯆꯥꯡꯗꯝꯅꯤꯉꯥꯏ ꯂꯩꯇꯅ ꯐꯖꯔꯕ ꯃꯩꯇꯩꯒꯤ ꯐꯤꯖꯣꯜ ꯃꯄꯥ ꯅꯥꯏꯕ ꯐꯅꯦꯛꯀꯤ ꯃꯍꯨꯠꯇ ꯃꯤꯔꯝꯒꯤ ꯁꯥꯔꯤ. ꯀꯔꯥꯝ ꯆꯥꯎꯕꯤ ꯑꯃꯒꯤ ꯃꯇꯧꯒꯨꯝ ꯉꯥꯊꯨ ꯊꯦꯡꯊꯨꯔꯗꯨꯅ ꯁꯤꯅꯤꯃꯥ ꯍꯣꯜꯗ ꯆꯪꯈꯤꯕꯗꯨ ꯎꯔꯨꯕꯗ ꯀꯣꯛꯇꯒꯤ ꯈꯣꯡ ꯐꯥꯎꯕ ꯇꯨꯖꯨꯡꯈꯤ. ꯈꯨꯠꯇ ꯄꯥꯏꯕ ꯒ꯭ꯂꯥꯁ ꯂꯩꯃꯥꯏꯗ ꯇꯥꯈꯤꯕ ꯈꯪꯍꯧꯗꯦ. ꯊꯪꯅꯕ ꯃꯤꯀꯨꯞꯇ ꯃꯍꯥꯖꯣꯅ ꯑꯩꯕꯨ ꯊꯕꯛ ꯆꯦꯛꯁꯤꯟꯗꯦ ꯍꯥꯏꯗꯨꯅ ꯅꯧꯔꯕ ꯈꯖꯥꯏ ꯑꯅꯤꯗ ꯃꯥꯒꯤ ꯆꯥꯎꯕ ꯈꯨꯠꯇꯨꯅ ꯆꯦꯠ ꯆꯦꯠ ꯊꯥꯈꯤ, ꯑꯗꯨꯒ ꯍꯣꯇꯦꯜꯗꯒꯤ ꯇꯥꯟꯊꯣꯔꯛꯈꯤ. ꯇꯥꯕꯤꯅꯕ ꯂꯩꯇ꯭ꯔꯕ ꯇꯦꯡꯊꯥꯈꯣꯟ ꯊꯃꯣꯏꯗ ꯐꯨꯝꯗꯨꯅ ꯊꯥꯡꯉꯝꯗ꯭ꯔꯕ ꯈꯣꯡ ꯑꯁꯤ ꯊꯥꯡꯗꯨꯅ ꯃꯥꯏꯀꯩ ꯈꯪꯗꯨꯅ ꯆꯠꯈꯤ. ꯅꯧꯔꯤꯕ ꯑꯩꯒꯤ ꯀꯣꯛꯇ ꯋꯥꯍꯪ ꯀꯌꯥꯅ ꯂꯥꯟꯊꯦꯡꯅꯈꯤ ꯀꯨꯔꯨꯛꯁꯦꯇ꯭ꯔꯒꯤ ꯂꯥꯟꯐꯝ. ꯃꯥꯏꯀꯩ ꯑꯃꯗꯅ ꯕꯕꯥꯒꯤ ꯋꯥꯍꯪ, ꯃꯥꯏꯀꯩ ꯑꯃꯗꯅ ꯑꯩꯒꯤ ꯄꯥꯈꯨꯝ. ꯑꯩꯅ ꯒ꯭ꯂꯥꯁ ꯆꯥꯝꯕ ꯇꯣꯛꯂꯒ ꯏꯄꯥ ꯏꯆꯥꯒꯤ ꯄꯨꯟꯁꯤ ꯃꯇꯧ ꯀꯔꯝꯅ ꯍꯤꯡꯕ? ꯑꯩꯅ ꯒ꯭ꯌꯥꯟ ꯇꯥꯔꯛꯄꯗ ꯃꯥꯃꯒꯤ ꯗꯨꯀꯥꯟ ꯃꯃꯥꯡꯗ ꯐꯝꯗꯨꯅ ꯂꯩꯔꯝ. ꯅꯨꯃꯤꯠ ꯇꯥꯔꯝꯗꯥꯏꯗ ꯃꯥꯃꯅ ꯑꯩꯉꯣꯟꯗ ꯀꯅꯥꯒꯤ ꯃꯆꯥꯅꯣ, ꯀꯔꯤ ꯂꯝꯗꯒꯤꯅꯣ ꯍꯪꯈꯤ. ꯊꯃꯣꯏꯒꯤ ꯑꯁꯦꯡꯕ ꯄꯥꯎꯈꯨꯝ ꯆꯤꯝꯕꯥꯜ ꯌꯧꯐꯝꯗ ꯇꯉꯥꯡꯂꯕ ꯈꯖꯥꯏꯗ ꯁꯤꯟꯊꯔꯛꯂꯤꯕ ꯃꯤꯠꯀꯤ ꯄꯤꯅ ꯄꯥꯎꯈꯨꯝ ꯑꯣꯏꯖꯈꯤꯅꯦ. ꯅꯨꯃꯤꯠꯇꯨꯗꯒꯤꯅꯤ ꯃꯃꯅ ꯑꯩꯕꯨ ꯂꯧꯁꯤꯟꯕꯤꯈꯤꯕꯁꯤ. ꯑꯁꯣꯟꯕ ꯕꯕꯥ ꯂꯩꯈꯤꯗ꯭ꯔꯕ ꯃꯇꯨꯡꯗ ꯆꯪꯖꯐꯝ ꯄꯤꯕꯤꯗꯨꯅ ꯉꯁꯤ ꯏꯅꯦ ꯈꯣꯏꯗ ꯂꯩꯕ ꯐꯪꯖꯔꯤꯕꯁꯤꯅꯤ.
3: ꯐꯔꯦ, ꯇꯣꯛꯑꯣ ꯅꯪꯒꯤ ꯋꯥꯔꯤꯗꯨ.
2: ꯇꯥꯅꯤꯡꯗ꯭ꯔꯕ꯭ꯔꯥ ꯏꯅꯦ?
3: ꯇꯥꯅꯤꯡꯗꯕꯒꯤ ꯋꯥ ꯅꯠꯇꯤꯌꯦ, ꯍꯧꯈ꯭ꯔꯕꯗꯤ ꯍꯧꯈ꯭ꯔꯦꯗꯅ.
2: ꯅꯨꯄꯤ ꯑꯣꯏꯕꯤꯒꯤ ꯒꯨꯟ ꯋꯥꯠꯇꯕꯤ ꯏꯅꯦꯅ ꯂꯨꯈꯥꯛ ꯆꯒꯨꯝ ꯆꯥꯗꯨꯅ ꯃꯤꯅꯥꯏꯒꯤ ꯄꯨꯟꯁꯤꯗ ꯍꯤꯡꯂꯝꯒꯗꯕ ꯑꯩꯕꯨ ꯏꯅꯦꯒꯤ ꯅꯆꯥꯅꯨꯄꯥꯒ ꯆꯞ ꯃꯥꯟꯅꯅ ꯌꯣꯛꯄꯤ, ꯆꯥꯛ ꯄꯨꯈꯝ ꯑꯃꯠꯇꯗ ꯄꯨꯟꯅ ꯄꯤꯖꯩ. ꯅꯣꯡꯃꯇꯁꯨ ꯃꯈꯣꯏꯗ ꯉꯥꯔꯧ ꯍꯦꯟꯅ ꯍꯥꯞꯈꯤꯕ ꯂꯩꯇꯦ. ꯄꯨꯛꯆꯦꯜ ꯑꯗꯨꯗꯗꯤ ꯀꯧꯖꯅꯤꯡꯈꯤ ꯆꯤꯟꯁꯤꯄꯦꯟ ꯏꯃꯥ ꯍꯥꯏꯕ ꯂꯨꯝꯂꯕ ꯃꯤꯡꯒꯧꯁꯤ. ꯑꯗꯨꯕꯨ ꯑꯣꯛꯇꯕꯤ ꯑꯩꯒꯤ ꯏꯃꯥꯗ ꯅꯤꯡꯁꯤꯡꯂꯛꯄ ꯃꯤꯀꯨꯞꯇ ꯕ꯭ꯔꯖ ꯆꯥꯝꯃ ꯆꯥꯝꯃꯅ ꯀꯣꯛꯁꯦ ꯈꯥꯏꯔꯕꯒꯨꯝ ꯀꯥꯏꯈꯤꯕꯅꯤꯅ ꯏꯅꯦ. ꯂꯩꯀꯥꯏꯒꯤ ꯏꯃꯥꯟꯅꯕꯁꯤꯡꯅ ꯁꯥꯠꯂꯤ, ꯃꯃꯥꯅ ꯂꯩꯔꯛꯄ ꯉꯥꯝꯕꯣꯛ ꯆꯥꯏ, ꯑꯩꯒꯤꯁꯨ ꯁꯔꯨꯛ ꯊꯨꯡꯒꯦ.

0: 바로 올라이래 마나 하긴게 삐쟈닝궁 삐쟈닝다구 나 석두능 시다든 아이나 누워 요리해 짜토오빠
1: 항자들의 너희비에마 까리 하이게다바노 나 코에 이몽시부 마홍사디 나로가 아무것도 사바 우디에다
0: 오 마홍사 사람들아서 이나 담비바 아이 코에디네 하월 카라 사바 하옵다 도오빠 모이기 진자아치디 코디 하이나가데 분체이다 수사자라트리 이사나 도오빠 세나 마나 바이바 깔깔한다기 와양 안하다나 아이나 라이리바세 깜비 등 오방 안에 종다라가 마이눈 다 따인 하이두니 비엔

0: 마귀 입은 거 이사 또미 나 코연이 농시 이사 안에 레미 나오고 아이 농안 바가 이 마디 시바 쌍바 강드라바디 가리고 마 아사포 아말라이바다 시에나 카이나 사미 나오고 나닝 통다바 마땀다 나 코연이 오멘 파오멘 나오고 이마리야 내가 뻑다니 까오에노 코 이마리
1: 보니 보니 보니마 보니마
0: 미컵 톡 비럭라 브라
1: 미컵 톡 보냈대 아이 둠들이 보니
0: 이사 신세 허벌라가 신나님 바와이 카랄라이리 마두타디 신나자랑키 마땀도 파오고당디 상자판 피나비요
1: 능 아이부 야함네 라네 라우르마네 뿐이
0: 아이기 가리 이디 라이두나
1: 치들라 아이기 나클라오
0: 마팡도다 라그나 바기 타오나두나 아이부 타도옥두나 라함네 세트라마네 아이부 와라오베가노
1: 아이부 이카이부 이리브라
0: 이리브도
1: 아이는 라그가 나쿠트 파이드나 징분가이브 꼭락비야드로 Nang na mabuk kok silam dai bikup tata. Madina ngarang uai dana, nang aigi inga singa panjaba yimbal pun chida, akai balak tana ba chak silo uai dana.
0: Matam duda, hai dok traba su aina kanki, pung loan gi matung ina zagoi saba ngam gani.
1: Masidi kai dora ba.
0: Tau na adu, aigo anda lairam dure. Aina kanki, aina imanung sira badi. Magit tamoy na suway mo nung siwa suway na napaw gani.
1: Matulad kay Doro ba?
0: Ay, itamoy ni imaal mo nung siwa gisili ba isil si Emma. Akit tamoy na di yaw dramale.
1: Ado danini ay nanang upang ngayon na hayo si. Ay, hayo mo nung tao. Si, miyo ibo ay nandipok lura ba? Miyo di nata ba? Miyo man ba makunganipan ba? Sari di madi. Mabuk toki mazapawa kong pak na nehetuna tana mangambi nungchi chelung tabi maru bhumi gi thamoi panbi nini mati adu matam thiraba maru bhumi du da kadai de gi nungchi icha nang sukhandani yamune puri adu gum ba maru bhumi du da karam ba nungchi chel no ba

이세의 지 다한 적 기버가로 인해나 마땅하시다. 마땀이세기 다한 적이 단각로 신자리 타우람 산독도는 다한 적이 바시 아카스바니 인팔기 강라 채널되기니 하우지 아묵 로비르시 웨스턴 뮤직이 타우람 웨스턴 뮤직이 다막 에코기 애나운서 메리다 쿠시나자리

0: 그지 아톰이 커스텀 그지 히네 이톰리 이톰이 컬처 이톰이 응션 이톰이 시크상 이톰 나오이네 사랑하이 이톰이 파니 파나오 이톰이 라르노 페이자그르노 샨마이 존마이르노 그사가자르노 이톰이 뚜여르노 히 이톰이 커스텀 히네 파리미 그제네 커스텀 트레디션 히네장 일리 파리서즈네 클레 힌다 이톰이 아이덴티티 사다 이톰 히 땅쿨 나오네 그지 히 히나 커스텀 앤 트레디션 히네 이톰 히네 히나 바인 사그제네 클레 히에는 히에나 이토모데션 헤나 아토미 그지 다음이 요 그제나라 글리범들 레기지 아이덴티파이 헤나 사바이지네 자 글라 아탕 가스멘데션 헤나 아오 이빙나 이토미 노레지 디위 크링크라고 야사가 바짱 밸류 서먼 그서 글 이토모이 아토미 방템 그템 당카메 장 사그테이 시크성 동기 크레오니 히드다 이토미 파라 파리 미헤라이 그렇지 마음지라 이듬나 소셜 유니티 여리반 니시블라인 코카살라겐 오그투이 장 무시 컨그로글레시 컨로히 히타히 아탕 for example 리 파닛 파나오 살리 담리장 이듬히 for example 미야크니 히마 무시 로 살란다 파니 파나올리바 문 레시리에네 문림 나이나 자롬 망롬 라가 옥팅 로케장 지링 로케 라상 롬메 페작 상 롬메 지찬지리지 아탕 레시 컨로 글라 커뮤니티 크닐럼 시크므로 무링 팔레 롱살라장 코카카사 히 쿠라미 글라지랑메다 아탕 이통리 히위 임포르텐 사히 아탕 위 크라나올리 캬시 시크응석 시크 그시그 테이장 시그 테이장 레스펙 글라 아카이나 그 동캉로 글라 미자미 망테이 캉로 장 글라 아시바 아위네 아나사풍 산풍에 아히바 아시위네 지타위 닝말레라 그 자우 레스폰시빌리티 테일러가 아 이나 산 봉에 이니 힝 존바이 이니 히다 삼미 바이 그지 닝기정라가 야브리 동어 후부하다 미시린 옥티 흥 흥그룸장 히 힐링사케 글라 아통 위 톰리 응션테나 소다 응션테나 트레디션 이좀 커스텀 트레디션 히에나 이톰나 이톰 위 아와이 빙리 아가 컹나이 장 파닝 컹사 글라 아통 위 이톰나 자라송데 이톰 아통 위 아만가삭자 하이밀게 이톰나 옥티 드클라이네 그지 히 이브 빌롱깅네스 아등 위 커넥션 인세스터 빙니 커넥션 커넥 사크 미장 히 만삭 라인 링 사케 글라 히에는 소더 아등 위 인션 히에네 툼나 옥티룸 덕레 옥티와 덕레 장 힐리 히 어댑 사바만다 이툼 위 이툼 땅콜 아고 아이덴티티 힐레르가 글라 이툼 히네 낙르가 이툼 히 땅콜네 for example 우리 땅콜 사다장 히 땅콜네 그지 히 아등 커스텀 인테디션 지 히네 툼리 thalang in preserve sa sa kay hinitum ni ngang mi
1: Kani thot pingli custom ai na tradition hina ki tam chi thai khlak chi la thang mi
0: a cha la ka da ili khnaw bin tam se de shur da awo yi bing ba custom and tradition ni cha la kai na okthira a shin na la ka nga gra okthira ga jene custom and tradition hina itum kani thot pingli i hi tang khul ko a i hi wi mi yul ko i hi wi cha yul ko ka ji hi atum na Kranobina, awoi bingna, cha la kaina manga jaila. Para parirami hai hi, hi ain't itum ling, kekang hai mu nigger ji hitum them, say sub kusine. For example, atang na hangula, in a paycheck, paycheck satan delegi, I hi by hi, how paycheck ni hitang kru winne, dang, a paycheck hi by hi, wrong may winne. Sari ji bajiva, atang we, a tang kru vi sarine, tang kru gong sangne. Hi by hi, wa jajur hung, de lam gang winne, that at the custom zakanaji. hiena tum identify sala ga hi ba hiena tum le green thought being le thing sakna jin aja asra sum ja mang che lang la phari ram brand sa da ngai
1: custom and tradition hina acha ya re aina social discipline ka tha da control sa mi khala chi la khang me no
0: ok thui khring khrakli acha ya re moral values ja itum wi discipline ga jin ma tai me thui ja khan da khui ka le hi itum wi how customly awa yibing na hi sakla kai na myon rai ja ili khano bin hang se should the tui hi muti pham ji bai ni ji tui hi muti shar ji ja hang khano bing li ka da muti ra khano bing mangali khangrom thran ji li ji tui ki shin ra ka ji hi athum sakla kai na khui ji ne athum hi ta da tui ne dam ti shok pham ji bai ji ja ta da ache re ge thai ji ri le ja hi atom hi saklai na ngakra ge ne achai re ki chan atom tum moral values chang discipline ni san hi hi khra nau bing wa hi tum ni tum se chu da saklai na tum hi sang na khu tu hi mu di pa sha re

닥터 주다 왔다 봐 깨게 농만 꽝이 안 변이다 사나 한 아이봉아 비다리 낳고 비다리 낳고 마기 신우 하이비도 야드 야드선 마상 가라 허리봐도 괴닝 다리라가 꼭꼭꼭나 벌다가 너이래드나 신우부 하이브라네 신우부 냈다 버려 이 빠이봉아 비마 사나 한 신우디까지 아이들이 거기가 되기 아두디 비라브라 마니드나 사나한 파이봉아 나몽엄제로이 남다바야디 사나한 이 파이봉아 나몽엄제로이 남다바야디네 사나한 파이봉아 나몽송엄 행엄제로이 오이 마탕 간바이낭앙고 색보다 신탁가신 카가 아랑아랑 나 공부 사이 똥제이 나미비 빠로 사노 하이드나 호쉘랑바 비비엠도 와파이봉이 망군 견종왕대 해관대 제노잔비 스나이비마 아이시게 까불라우 하이베니 까리노니 스나이비마 시수시드나 나나이 제노 이미나디 따라우 따라우 까라이데기 삐나 까우까도리베노 하이 딱히엔 쿠누 공종비 빠좀비 나메뚜다 구도미나 정라우나 틴젤라가 까푸드나 하이 마이비마 나나이 제노라이 샤라이 샤네 갑자기 아 손은 세노왔지 안 비게 미카미라 콘다바다 마 파이봉아 마 당간바 세노왔지 안 비 파이봉아 마 당간바에게 망원 겐종랑 미카미라 콘다바디 이 몸랑레 샤 토이 미카리 돌아보게 파이봉아 아이쿠이 파이봉아나 와라 피바다 아이쿠이 샤나이 비마시 반품자드나 빨마니 아이쿠이 샤나이 비마 시래도 이 바이브모 거리 하이바 개개 모양 라이프 왔다 닥다 뭐 샀다 뭐 가다 뭐 뽐드라 봐

여봐다. 라면 개밥은 기쁨 콩다. 가당 쨍앙나 빠이마뿡링와 간다우더나 땀밤아디 뽕리다 샤나한 아두디뿌 아따이까나 오람로이 나수메레이랑 보이런거니 나수가 뿡맨 빵맨아자 키게 내 학뿡고이 뽀

0: 공감기 더러움 따비리.
1: 카이드로 역시도 얌 나나.
2: 나진 카이가 HIV 테스트 오르게 도와.
1: 카이기는 나바니 디 HIV 테스트 오도이데.
2: 이바니로 호무기 아한마센 하이나 크레. 아다 이바니 HIV 테스트 오토 오세나 하이나람바.
1: 나바니 디 얌 쿠이레 다이네 강나락바. 아두가 카이기노 HIV 테스트 오도이데. 나바니 기세 아마나 아무부 얌 타자나 다바이 와니네.
2: 아두이나 떼다. HIV 테스트 톡톡도나 HIV 레이 나트라가 레이티나 강도파 하이브세 얌나 퍼버 타박니 마시 학장판에 레이바 아마디 아쿠야니기 동기 분시기 다막니 아두나 HIV 테스트 톡도나 이사기 HIV 스테이터스 강도파 하이브세 루틴 헬스 체크업기 서루 어모 헬라다바니
1: 아이쇼 HIV 테스트 톡톡닝에 두다 카이홈바 포지티브 오이라가디 마얌나 칸고이드로
2: HIV 테스트 톡 하이브세 컨피덴셜니 아두가 난기 테스트 리절다 나마타다 하이도 오 아도 낭나 에츠키 마람다 헤나 칸닝아바디 HIV 헬라인 넘버 1097 다 골독살로 아데기 아쿠파마로 로이나 칸가니 찰라게고
3: 골코인 GR 롱미기 야이페나바 GSP 크롭 사이언스 리미티드 나 롱미기 폭톡부 자다타라데기 따라 망아 파오베 헹가 덴방암라바 아초우바 쿠돌 아마 탐비레리 골코인 GR 골코인 GR 디

0: 미스나 세 싹시들래래 난게
1: 신의 탐비로 이념
0: 아서부디 감도 그래 마기 띠에스키 리절 신도 라크라브로
1: 허직부디 와칼기 땅 다오래 아도 아이시우다 부산 크레다 갑자비 생기 하이든 마기 띠에스 도기 버 리절 미암도 부디 로인 라이 도크터 다 영한 바기 비상 그러버니 아이나
0: 아이시우 알바 가마이 다오리노 숙투나 아이코네 도크터 나 부그리 하이기
1: Doktor na ngayak lairaga makikada sang uwi na hayram ba ni? Ay susat kita rami ni. Ina magangak sang ura sila.
0: Hoy hoy, lao. Sang ura sila. Doktor, amunta sang jarak eh?
2: Oh, yani, chang biro.
0: Doktor, ay ICU da lai ba pesen ibu sa upagi masi ni. Adunga isan sina makakiloy na bini. Ah, doktor, hawzik pesen ki pibambo...
2: Pesen se hujiki oine di stable di oire. Aduga ngahandagi tongan tongan na tauba TSK result yeng bada

0: 각당 CLS 오이버 몇 달네.
1: 그래.
0: 아, 이보자 오세. 마기 기드니 시에 데미스 오이래. 아, 바깥 비가노 바깥 비가노. 마시 아코이나 돔 리플레이스먼트 하이디 트랜스플란트로가 바보야 바보네. 야리베 마카이 가땅 투나 기드니 도너 아마 에렌스 타우나 바톡시.
1: 카이노 동토나 딱 비리드 보. 기드니 트랜스플란트 오시 하이바. 망원다 하나드게 기드니가 나발 라이브스나테. 가마인 아숙 투나 기드니 소이 하이노 동터.
0: 얌네 헤나 칸잔 비가노다. 마시곰바 아둠 야위 하나 심톰 우트라슈 쿠닥타 키드니 데메스 오이바 야우다바 나테 야르디 마탐 망한다나 도너 아마탕 에렌스 토비유 아두가 호스피탈기 에카운트 디파트멘가 타나 비롬타
1: 도터 키드니도 트랜스플란트 오로바디 소이드나 디파니고
0: 이쇼다 타자바 탐비유 소이드나 파가니다 야르가디 카라 투나 에렌스멘도 타우비나바 무탕
1: 아니 하이스 카리메 타우노 헤이소 이코이는 카나다 카리라루 바기노 스캄나 오아바 비리시보 카리노 타우도 이시보 미스나 카파기 마탐나테 라 이코이메 암상다 카나카나 노무타 타나나바 타우시 안토바다 사나바 도나나마 티라가 아셔 보기 더 와이다디 아무것도 간지 그이는 이놈 음식 더 먹다 마시고
2: 이제 이제
1: 갖고
2: 왜 그만 떠오르게 이 뒤에 직도 다이 나한테 녹더나 볼거리 하이리기 이 바이도 그럴 필요 없나 봐 그대로게 이제 시는 커피도 거리기노 나한테 이 바이도 그대로게 봐
1: 갖고 나 바이도 kidney ani ma piadre
2: ha
1: transplant au si hai ai bo si po karina to ga dam si po kadai de gi kana de gi kidney ti dino do ga do ter na imong manung de su hang no aduna sana gali hai ai kan po kang dre
2: sia ai ko ga di sana ro da hai de i mari su na te
1: ai kangi kaku nang nakari haning hai ba
2: cha
1: sana bas anada ba doctor na yaba yada ba imungi awa ba tar ba da kana na ke am nung si ba mari no hai ba do ai loi na khang
2: cha
1: nang bo i bai bai hai dena nang gi mathau tarak ba da ngai ak li tan na bai gi makhong tu ki ba dai ne silak silak tan na hujik ti na bai gi kidney na re kidney hang dring ai da ai di sana roi hai ra ba na tro ai ai loi na khang yare chalo yare chalo
2: ᱪᱮᱱᱟ ᱞᱟᱱᱮ ᱠᱷᱟᱞᱮ ᱢᱟᱫᱩᱱᱟ ᱛᱤᱨᱮ
1: ᱭᱟᱨᱮ ᱭᱟᱨᱮ ᱱᱮᱥᱟᱞᱚ

0: 미, 거기다 저기 비범지, 이 인문놈들.
1: 나머 깝가누세 이세와인 오르가 수 농아이로이
0: 농무농무기 숨 손질래.
1: 나머
0: 다서우나 손을래 요새 아이 암농아이티 다서우기 와보시 꼭누나와 아이 기드니 나마 다서우도 삐라게 해보비
1: 다이노 다모 다모는 하이도 보가이노 다모디 사나 방마 타박 수르가 짜리바 나드러 타박 와노 호망다네 수르가 힐리로 다모는 아동네 떠오르바디 카리오이니
0: 이 암마 타박 떠오르시디 마나의 코이기 너무 행비라거니 이 암마세 애기디 이뻐하네 이빠하면서 강호들어 보이나 마땀 뿌는 먹다 이빠하고 내 간절한 기분
1: 이 아방 암로에 이 아버스 꼭 암로이다 뭐
0: 그래요 아루가 다 먹다 난 이 아버 삐드나 아이는 공 그럼나 다 안 가네 에이 마이 티도 나 들락해 능는 야닝드나 아이나 타박 엄마 떠오보다 아이 마이 티드나 너무 락 능는 야닝드나 아이나 떠오르가 아이

0: 그리고 뭐 레벡 티드라 구동 티르보디
1: 다모
0: 낭슈 레벡 티비 하이버도 외우군 세 야래하여 낭게 야부도 엉뚝이요
1: 잉어모 잉어모 이따모 엉뚝이 비범시다 아이나 곰도 이스카리노 아이모 바다비다 한비가노 따모 아이모도 야방어모 야방어모이
0: 잉어 독터나 마기 이 말이 뭐 쓸만하 오나트라바디 끝나 아이도나 레이리 시더부 아이네 야먹이뿐 시부 끝나나 또 민나 로트라 감신나 레이버시부 아이부 쫑가드라네비

0: 아이씨, 쇼이든 학도 품게. 엄마, 지혜도 시도 부러.
1: 시, 시대 레이리, 시대 반비로. 아유키는 사세, 내학 야이 비라모. 아이, 테이케이노 키타마 카다로 시루기. 아이마, 이나마 네트로 아들라 이시보. 이나마, 이나마, 에코 쇼인데 레이에, 마탁다. 시다 시다, 마탁다 카카 비로.
2: 호이 호이, 카라게 카라게.
3: 저봐, 학생 계시다고 들어봤나 들어.
0: 이제 양무할 그 휴트도 보통 드라이브더니.
3: 할머, 앙앙디 보딩도 잘한 그러브라.
1: 응, 이 잠구 이들이나 잘한 그래.
3: 파래 파래.
0: 하, 거의 이모부 여기 이음시 소로리시부 순간은 가다이 됐을 때노. 마마 이모도. 와가 맞다 하이디 와로 그러자라 아 일락락 되네 너무 괜찮다 한국 들어봐 마마
1: 아이나 가리보 뭐 한국 도이노 아이디 이나오도 이나오금 양능시 이나 모이봉아 시파오들 이나라빠니 독터나 이 마리나 트러바디에나 헥 하락과 파오도 따바다기냐 이모바시나 망원데 비우 하이라 아니 하이다나 이엄마세 다독도는 헥다 삭트레다나
0: 에코 이모바 막나 어둠으로 떠오른 거니? 아이씨디 이디 다자 대복
1: 호이니 호이니 다자로이니 아도 오이라디 모이네 유머시 다독도나 사키바기 마람보까리 라이기니
0: 이모바 이하마기 이모 가리노 낙나 똑북치한 빅리버드워 아이씨 니 하이라수 이나오드기 내 암만은 해 카카모이 러브로 있고 이모바
3: 이 세기 뭔가 난 학장 가지 땅 갈랐던 아이리 아니네 와시 암나디 하이닝다 보니 안도 뭔가 시디 이 세기는 거의 다 와크라 하이게 나 거시 밑 빵나 빵나 뚱두나 레이리
0: 그리노시
3: 이모가 나 마양박이다 마 가양 것도 이 하이버도 이 뭔가 난 무 강들이 보라 나 따라가 강나 강나 강친나 들이버라
0: 이제
3: 이호나 미나 마양박이 팟다보와 꿈었다 할바다 송톡두나 미가야 가나리바 난게는 홍나박이다마 마나가리다오키 난게 다박이 학덕나나트로 셀피나나 발라이다다나 꼬시엔젠바다 이모바나 마가인골 사룩도 요올가 셀 티키바난 가오라브로
0: 지혜
3: 라이리바인골 마시아치다 나 코인나진나나 본나 레미나기니 하이나 하이키바나트로 난 타벅도래 돌옵자래 내용 사나나 보나래 이모부나 에코이 따져 내용 사나니 하이래 에코이 용 파잡다 레이라니 하이다나 가야 하라오자마 마사기 농목이 타벅 수르가 자자바 마학나 세히 아마헤나 타벅 짰다나 난기 용 파잡하세 사키바 나드러
1: 이나마 이나마기 와도 가리노마 이카이카이래다 이모부나냐 마친 막톡나 마통안에 레이르게 욤 사저르게 하이저럭바니 가이노 아이코이나 망원다 욤 홍토 욤 사로가이나 하이키브슬레이티
3: 미스터 아이 로잉캉이 이몽시다 실리바눅시 가나나 가리소홀리 아이슈캉이
1: 욤 사르게 홍독서르게 나 마친 통통나 하이레 아두다 아이코이디 사로이나 숨나 하이기버다니 가이노
3: 호이네 호이네 욤

0: 이모봐. 이모봐.
1: 이모봐. 이모봐.
0: 가리소.
1: 이모봐. 이모봐.
0: 가리고 조금 드실 가리기로 이모봐.
1: 이모밖에 더 없어.
0: 이모봐. 다들 먹은 걸로.
1: 가리로 더 오시고.
0: 나 정말 힘들었지. 이모봐.
1: 이모봐. 이모봐.
0: 가리로
1: 더 오시고. 이제 얘기할 돈 봐. 가리로 낙냈다 오르시고. 이모봐. 이모봐. 너무 작작이 작람이 하는 모다니 허글로 작작이 하는 모다니 우리도 이제는 애 난기 작지 인비기 새 허글로 안 도와
2: 이때 이메기 봉어 난 이때 이 모봉아 비름되는 세다보 왔다 봄나 먹다 눈시나나 레이나부터 혼나서 그래서 이때 이만의 러우발락라가 난 그래서 하렴되는 이때 이 모봉아 비름되는 이 코이 보아라 우드는 살라보 이때 이 먹이 부모
1: 나모 나모 난 나이부터 독도는 살라보 아이 타우리나 볼레로이 세 낭네 나이 할머도 아이 볼레로이 아이 타우리나 볼레로이 나모
0: 너 주의 마음이 못 듣겠다 물어 너 성공하러 울어버려
1: 나모 나이방기 아와 아바 뿜바 꼭구나 아모 한나 콤랑 레로이다 마마 팜다 낭디 닝아 이드네 뚱콘단
2: 이모
1: 에게 미치나 몽테스 우와 밤키다 마미쿠 앙아오마 피레 꼽두나 강연 밤드 낭네야 타라그다 마미 꼽시 가리기 수나미람 레마노 낭디 낭디 짠크레 혼옥람 레란 톰사가 이나 떼이남나 낭네 짠키보다 낭기 타와이나디 카리소 부키디에

0: 실력을 내리는 거 그림 하는 게
1: 헐.
0: 못 되는 실력을 내리는 거 쪼톡비 그러면
1: 많이
0: 거의
1: 매암 뿐데 땀이 내나 봐 그돌 땀씨 땀
0: 아,
1: 중에 망어 있는나
0: 오케이.
1: 간비력 리바 이세의 시기 아 세샤바 아르빈 수이범 아두가 세이링 바나 프로모다 난데이범 아두가 세이랑 바나 토니 에히범 그돌 땀저리 마루 비크람 라키 로지 아두가 그게 라이프 달 레이비리바 뿐나마 까 뿐데 땀이 내시

산한 마이붕어 비다리 낳고 비다리 낳고 마기 신우 하이비도 야드 야드선 마상가라 허리바도 고이닝 다리라가 꼭꼭꼭나 보이다가 노래되나 신우부 하이브라네 신우부 낫다버려 이 마이붕어 비마산아 한 신우디가 나이득이 거기가 되기 아두디 나 몸부 하이비라브라 많이드나 산아 한 마이붕어 산아한 이 파이붕어 나몽 엄제로이 엄다바야디네 산아한 파이붕어 나몽 송엄 행엄제로이

닭가슴 가가 아랑아랑 공부 사이 뚱자이 남이비 빠로 산호 하이거나 오셀랑바 모몸랑네 마사 토비비에 마도 와빠이봉이 망고한 겐종왕대 해관테 제노산비 스나이비에 마 아이시게 까뿌라우 하이버니 끓이는이 스나이비에 마 시수시드나 나나이 세노 이미나디 따라우 따라우 따라이되게 삐네 꺾어도리 베노 아이 딱히엔 코노 공정비 빠좀비 나메뚜다 고도미나 정라우나 틴젤라가 까뿌드나 아이 마이 삐에마 나나이 세노 라이 샤라이 샤네 이미 땅에다기 샤루 깝다 깝서라기 아 손네 세노 왔지 안비게 미깝미라 콘따바다 마 빠이봉어 마 탕간바 세노 왔지 안비 빠이봉어 마 탕간바 미카리 돌아보게 파이붕어 아이쿠이 파이붕어나 와라쿠이보다 아이쿠이 샤나이비에마시 반품자드나 빨라마니 아이쿠이 샤나이비에마 시레도이 파이붕어 꼬리 하이바 개개 모랑라이 빡다 닥다마 샤트라바 가다마 뽐드라바 이몸랑레이샤 토이빌레이트라바디 마 탕칸마

시콩나 통해서 새기기 꺼리 하이바 도이비 앙엄마랑 야이들라 이 하이바디 도이비 나끝나마 뿜뿜뿜나 시방아빠 라라발람자 삐롱나 쌍바농 야이마 까달라 이 하이바디 바이봉아 나몸 딤비르바 시콩나 통해서 새기 하이바 강은이도 서리소 낭구 가보는 샌미미라이 뿜뿜함 통이 마이게이다 미나일라이 탕호이나 낭구로이 다기 산하 간가월 올해라가 마당 간마이네 있으니라이 파링아이 모이랑 파이리까이 대낮자 닝받자 세닝받자 강아니도 서리시 아숨나나 나이나 두번 나뜨일라 우저리 몸몸랑린 마사 퇴비 미에마이 뿐 아이자 한가가 숨

0: 하라오르가 핫바 사오부득이 핫바 하이도 따두네 토쿠니코 이베마
1: 뽀뽀 까이노 하라오르가 핫바 사오부득이 핫바 하이바보
0: 아이 능우 마두기 와리도 따닝머네
1: 따닝이 뽀뽀 리비오 얌 따닝이 뽀뽀
0: 아 파레 파레 파레 나시 능나 티션 쳇트르브니나 로싱오이바 와리마 뽀뽀 리르게 문나 타오코

0: 따돈, 아니네, 송기 같은 시내기 허락해. 따돈은 막 하루는 허기를 먹고.
1: 오, 야이야이, 따돈이야이. 아도 따돈기 두부. 가나 안에 해는 포에비기 영내도 이로. 아, 까이디, 까이디. 아, 쇼은바이기 수. 남이면 그이 보타드는 쌍마는 포에비기 엄브리 영세 따르더라.
0: 쇼알리 따삐 강아지, 낭내 레이라노. 잡아 허우로. 아이디 허우래, 하이. 아이, 레호는 세. 누아이로에 보타나 굶시고.
1: 야야야, 따돈이야. 아이씨, 러호네 또르시수 보통은 누아이로이 또리다 응? 그이노 나를 몸뜨비다 나 얼마니네 아이씨 나할라이 섬기 러호는 벌비도 나양 파기분이다 나시수 나시 사람 등 파르디 보통은 누아이 그러니다
2: 이따 나오세
3: 이따
2: 이따 안가크라
3: 이따
2: 색신지고 이따사 tai bang mi gi ma chin jak ni ko ai khoi se hai na ba ni ko ma kok ta ma sam bo ha ra ba tai bang mi se lai ru nu
0: a ta ton ai lo hon di phoi ba ha u dang ai ri ai to la u si yin un he ma ra si na kap ka u sa ngi ne lai nang na pum nai nei ri ne a
1: wa jer su ta than
0: a
1: han de ki tha si ma ngai de phoi gi ne phoi ra ba da poi nu de ai khoi gi thau se ira i bu lai tre
0: a
1: Pobi hai ba serung pai ba serukan ba. Poin dok pai ba humai hum ba. Puna mak loi ne mesin mun bi khe.
0: Wa ka lu ba sau lu ba ya pon na te da. Ai, ma se. Sau khan lak ba de gi ni ne.
2: Sau khan lak ba. Sau khan lak ba de gi ni. Lem lai nga ai khoi su. Hing ba nga moi da ba.

0: 마시니 하라오르가 핫바 사우드기 핫더기 유아리세 과 나크라마디 나우셰나 마코이나 아헨바니 아이마가이르바니 하이두나 묵루브드기 미우브기 신작다 두나 토키 아두나네 나팔 여제더바 이샴잠저바 타라이코 피디 카이도우드이노 하이두나 랑톡람리바 두니 아두나 나팔 까바 아이마가이레 하이브세 칸베야데코 아두가 민원데수 미게 아소이가 나트라가 아손베다 녹노베 야데코 마수
1: 호이 뽀뽀 뽀뽀 아이송아 시다기 민원다 녹나바 낭바 차이바 타우라로 투민나 이사기 타팜 톡바 아두 땅 타우라가 레자라게 미가 원치나두나 카나 차이나 바세 카나데코 뽀뽀
0: 아두니 카나디 이슈디 언더 노바클 타크레다 제 예모 미오이바 코이네네 아이디 아두니 아다니 아이 망아르브니 하이드노 묵세리바 히다나리바 마야마세 아리음봉 학드니코 나크라마디 나우시키 다사도 따둔 또크니 아두나네 하라오르가 핫바 사오브드기 핫바 바이보와리세 헥헥 닝성 우코마수
1: 회뽀

마당 시대 동나 보스카르키 쿠탕드 칸비르파 필름 세싱 찬독서 로이저리 아카스바니 인파 하우진 미당이 뿡따라 마카이타리 나시기오 이나 토름 찬독바 루신진나 보마담 요르글리 하영 탕진 미 아유키 뿡마가 마카이타바다 강라 채널 기 한바 토름 파링 찬독바 후저그니 찬독서가다바 미디엄 웹 미터 소홈니 푸데스미 아마 킬로허츠 사니팔 마르푸니 토이 나시기다 모테니 마타오 시다 토름 따비르바 콰이 뿡노 키마 폼데기 kainene bya thangni zari pine bi rasi jai hin